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지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다국전자상거래산업발전상황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하다문향마적달촌제역산이천변경문화관광대상의주최가전면적으로마무리되어운영을맞이하게됩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6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지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다국전자상거래산업발전상황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평총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성주당위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적극적으로개혁혁신하고봉사를부단히최소화하며새로운옥태와모식을육성장대시켜다국전자상거래산업의질제고와증량을추진하고확대강화함으로써珲春의개방발전에지속적으로새로운동력에너지와새로운활력을주입해야합니다림소림은선으로창달전자상거래유한회사성방원공급사슬관리봉사유한회사란성다국전자상거래유한회사등기업에서관련책임일꾼과좌단교류하면서기업경영인재육성전자상거래운행브랜드구축등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다국전자상거래는효율성이높고시장피복면이광범위해대외무역고품질발전의새로운성장점입니다발전기회를다잡고기업내부관리를가강하며합법경영의최저선을준수하고브랜드구축을심화하며현대화기업관리제도를완벽화해브랜드인지도를지속적으로높이고핵심경쟁력을강화해야합니다플랫폼집적효과를발휘해공급사슬종합능력을갖춘다국전자상거래수출기업을유치육성하고동많은대외무역핵심기업을육성해다국전자상거래와실물경제융합발전을추진해시장주체를지속적으로확대해야합니다봉사의식을확고히하고기업조력종사를깊이있게전개하며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정책을충분히활용하고세관감독행정봉사물류운송금융에너지부여인재유치와육성법률보장등핵심환자를원활히연결해기업이부담을줄이고빠르게성장할수있도록조력해야합니다팽수회관아비우건등이상출한활동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珲春시하다문향마적달촌제역산이천변경문화관광대상의주최가전면적으로마무리됐고실내인테리어와부대시설마무리작업이전속으로추진되면서곧시운행을맞이하게됩니다제역산이천변경문화관광대상은호랑이표범생태발해문화맥락홍색역사삼국변경이라는네개특색을깊이융합시키고변경문화관광의모범청년창업기지향촌지능본보기를바탕으로하고있습니다목전의왕홍방문랜드마크자가운전관광캠핑구조선족민박촌역사관연합공간등주요시설공사가전부건설됐습니다지금은민박실내인테리어문화전시포치안내시스템설치업태조정에모를받고모든체험체제를정밀하게다듬으면서홍색이야기와변경풍정을직접보고느끼고체험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이대상은캠핑을주선으로특색음식농촌관광체험다국문화관광문화창의제품과전자상거래향촌창터등다양한업태를정합하고우호촌민카드지331다기지간방문등혁신적인놀이방법을출범합니다대상이건설되면길림성변경문화관광의새로운랜드마크로돼향촌진흥에강력한동력을주입하게될것입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珲春에는범죄자와맞서싸우며피해자를위해발로뛰는대우가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추운 밤에도 그들은 충성으로 평안을 지키고 담당으로 정의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경의를 새로종에서 분진 점은 아닙니다. 오늘은 훈촌시 공안국 형사수사대대를 찾아 이 형사수사 철군의 노동 풍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훈촌시 공안국에서는 작물 반환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군중들이 되찾은 재물을 수령했는데 민경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여은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순간의 배후에는 훈촌시 공안국 형사수사대대의 밤낮 없는 헌신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 공안국 형사수사대대에서는 주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밀하게 시책하면서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했습니다. 전신 인터넷 사기 범죄 대처회 대대에서는 특별사업소조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의 타성으로 출동해 추적 수사를 벌이면서 작물 회수와 손실만의 사업을 전력으로 전개해 대중의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도주범 검거 사업 가운데서 민경들은 전통적인 수사 기법과 현대적 과학술 역량을 충분히 결부해 촘촘한 검거망을 구축했는 바 2025년에는 도주범 48명을 검거해 각종 사회안전 우환을 제때 해소했습니다. 또한 대대에서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미제 사건 해결에도 맹렬한 공세를 펼치고 새로운 기술, 수단을 운영해 오래된 증거에서 단서를 찾아내고 여러 지역을 오가며 끈질기게 수사했습니다. 미제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은 법률의 존엄을 유력하게 수호하고 공평과 정의에 대한 군중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강한 전투력은 강한 대오 건설에서 나옵니다. 훈촌시 공안국 형사수사대대에서는 시종 당 건설을 두루치고 대오 건설을 이끌며 업무를 촉진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지도부 성원들이 앞장에 서고 전체 민경과 보조 경찰들이 청렴하고 바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물 반환 대회의 웃음소리부터 인명 사건과 미제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총성과 담당으로 무거운 답안지를 바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 교육그룹에서는 그날의 훈촌시 신안가도 령원사회구역과 연합으로 작은 손으로 큰 손 이끌어 문명도시 공동건설 계열활동 및 주제 당일 활동을 전개해 사생 및 학부모의 문명소양을 전면 제거하고 도시건설 사업에 제2실험소학교의 힘을 기여했습니다. 교정에서 전체 사생들은 호리를 굽히는 정신을 적극 실천하고 주동적으로 쓰레기를 주워 즉시 줍고 보호하는 것이 교정의 새로운 기풍으로 됐습니다. 교정 방송을 통해 문명의 꼬마 위서로 돼 문명의 새 훈촌을 함께 건설하자는 선전을 하고 문명 창의를 전달했습니다. 각 반급에서는 작은 손으로 큰 손 이끌어 문명도시 공동건설 주제 반회를 소집하고 소통 형식으로 문명의식을 심화시켰습니다. 학부모를 학교에 초청해 학부모 교실 진입 활동을 전개하고 쓰레기 분류 특강을 개최했으며 분류 지식을 보급하고 환경보호 리념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제2실험그룹 당총지가 주도하고 각 지부의 당원 교원들이 사회구역에 진입해 자원봉사를 전개했으며 여러 상가들과 면대면으로 도시건설의 의의를 선전 강연하고 문명수첩을 배포했으며 이웃의 화목, 쓰레기 분류 등 문명행위를 장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날의 훈촌시 위생건강국에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건강봉사 규범화 양성반을 개최 양질의 의료 자원이 기층으로 연장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군중들이 집문 앞에서 규범적이고 정밀한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성은 기층사업 실제와 결부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료 규범, 건강관리 절차, 중의약 간섭 방법 등 내용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인 강의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림상 사례와 결부해 실제 조사 경험을 공유하고 양성 참가 인원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제공해 기층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치료 능력의 단점을 정밀하게 보완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에서는 만성호흡기질환 예방치료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각 향진 위생원,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의 표준화 건설과 의료시설 승격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각 기층 의료기구는 확진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 전자 당화를 건립하고 건강 교육과 수시 방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호흡 전문과 진료 설비를 배비해 일상 진료, 산소 진료, 흡입 치료 등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목전의 전시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지정 의료 기구가 15곳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 위생건강부에서는 기층 의료봉사 능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 각종 전문 양성과 기술 지원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평범한 군중들에게 더욱 즐겁고 편리한 건강 보장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지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다국전자상거래산업발전상황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하다문향마적달촌제역산2000변경문화관광대상의주최가전면적으로마무리되어운영을맞이하게됩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6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지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다국전자상거래산업발전상황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평총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성조당위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적극적으로개혁혁신하고봉사를부단히최소화하며새로운옥태와모식을육성장대시켜다국전자상거래산업의질제고와증량을추진하고확대강화함으로써珲春의개방발전에지속적으로새로운동력에너지와새로운활력을주입해야합니다림소림은선으로창달전자상거래유한회사성방원공급사슬관리봉사유한회사란성다국전자상거래유한회사등기업에서관련책임일꾼과좌단교류하면서기업경영인재육성전자상거래운행브랜드구축등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다국전자상거래는효율성이높고시장피복면이광범위해대외무역고품질발전의새로운성장점입니다발전기회를다잡고기업내부관리를가강하며합법경영의최저선을준수하고브랜드구축을심화하며현대화기업관리제도를완벽화해브랜드인지도를지속적으로높이고핵심경쟁력을강화해야합니다플랫폼집적효과를발휘해공급사슬종합능력을갖춘다국전자상거래수출기업을유치육성하고동많은대외무역핵심기업을육성해다국전자상거래와실물경제융합발전을추진해시장주체를지속적으로확대해야합니다봉사의식을확고히하고기업조력종사를깊이있게전개하며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정책을충분히활용하고세관감독행정봉사물류운송금융에너지부여인재유치와육성법률보장등핵심환자를원활히연결해기업이부담을줄이고빠르게성장할수있도록조력해야합니다팽수회관아비우건등이상출한활동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珲春시하다문향마적달촌제역산2000변경문화관광대상의주최가전면적으로마무리됐고실내인테리어와부대시설마무리작업이전속으로추진되면서곧시운영을맞이하게됩니다제역산2000변경문화관광대상은호랑이표범생태발해문화맥락홍색역사삼국변경이라는4개특색을깊이융합시키고변경문화관광의모범청년창업기지향촌지능본보기를바탕으로하고있습니다목전의왕홍방문랜드마크자가운전관광캠핑구조선족민박촌력사관연합공간등주요시설공사가전부건설됐습니다지금은민박실내인테리어문화전시포치안내시스템설치업태조정에모를받고모든체험체제를정밀하게다듬으면서홍색이야기와변경풍정을직접보고느끼고체험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이대상은캠핑을주선으로특색음식농촌관광체험다국문화관광문화창의제품과전자상거래향촌장터등다양한업태를정합하고우호촌민카드지331다기지간방문등혁신적인놀이방법을출범합니다대상이건설되면길림성변경문화관광의새로운랜드마크로돼향촌진흥에강력한동력을주입하게될것입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珲春에는범죄자와맞서싸우며피해자를위해발로뛰는대우가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추운 밤에도 그들은 충성으로 평안을 지키고 담당으로 정의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경의를 재로종에서 분진 점은 아닙니다. 오늘은 훈촌시 공안국 형사수사대대를 찾아 이 형사수사 철군의 노동 풍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훈촌시 공안국에서는 작물 반환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군중들이 되찾은 재물을 수령했는데 면경에 손을 꼭 잡고 있는 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여은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순간의 배후에는 훈촌시 공안국 형사수사대대의 밤낮없는 혼신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 공안국 형사수사대대에서는 주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밀하게 시책하면서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했습니다. 전신 인터넷 사기 범죄 대처회 대대에서는 특별사업소조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의 타성으로 출동해 추적 수사를 벌이면서 작물 회수와 손실만의 사업을 전력으로 전개해 대중의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도주범 검거 사업 가운데서 민경들은 전통적인 수사 기법과 현대적 과학술 역량을 충분히 결부해 촘촘한 검거망을 구축했는 바 2025년에는 도주범 48명을 검거해 각종 사회안전 우환을 제때 해소했습니다. 또한 대대에서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미제 사건 해결에도 맹렬한 공세를 펼치고 새로운 기술, 수단을 운영해 오래된 증거에서 단서를 찾아내고 여러 지역을 오가며 끈질기게 수사했습니다. 미제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은 법률의 존엄을 유력하게 수호하고 공평과 정의에 대한 군중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강한 전투력은 강한 대오 건설에서 나옵니다. 훈촌시 공안국 형사수사대대에서는 시종 당 건설을 두루치고 대오 건설을 이끌며 업무를 촉진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지도부 성원들이 앞장에 서고 전체 민경과 보조 경찰들이 청렴하고 바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물 반환 대회의 웃음소리부터 인명 사건과 미제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총성과 담당으로 무거운 답안지를 바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 교육그룹에서는 그날의 훈촌시 신안가도 령원사회구역과 연합으로 작은 손으로 큰 손 이끌어 문명도시 공동건설 계획활동 및 주제 당일 활동을 전개해 사생 및 학부모의 문명 소양을 전면 제고하고 도시건설 사업에 제2실험소학교의 힘을 기여했습니다. 교정에서 전체 사생들은 호리를 굽히는 정신을 적극 실천하고 주동적으로 쓰레기를 주워 즉시 줍고 보호하는 것이 교정의 새로운 기풍으로 됐습니다. 교정 방송을 통해 문명의 꼬마 위서로 돼 문명의 새 훈촌을 함께 건설하자는 선전을 하고 문명 창의를 전달했습니다. 각 반급에서는 작은 손으로 큰 손 이끌어 문명도시 공동건설 주제 반회를 소집하고 소통 형식으로 문명의식을 심화시켰습니다. 학부모를 학교에 초청해 학부모 교실 진입 활동을 전개하고 쓰레기 분류 특강을 개최했으며 분류 지식을 보급하고 환경보호 리념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제2실험그룹 당총재가 주도하고 각 지부의 당원 교원들이 사회구역에 신입해 자원봉사를 전개했으며 여러 상가들과 면대면으로 도시건설의 의의를 선전 강연하고 문명수첩을 배포했으며 이웃의 화목, 쓰레기 분류 등 문명행위를 장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날의 훈촌시 위생건강국에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건강봉사 규범화 양성반을 개최 양질의 의료 처분이 기층으로 연장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군중들이 집문 앞에서 규범적이고 정밀한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성은 기층사업 실제와 결부해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료 규범, 건강관리 절차, 중의약 간섭 방법 등 내용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인 강의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림상 사례와 결부해 실제 조사 경험을 공유하고 양성 참가 인원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제공해 기층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치료 능력의 단점을 정밀하게 보완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에서는 만성 호흡기 질환 예방치료 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각 향진 위생원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의 표준화 건설과 의료시설 승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각 기층 의료기구는 확진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 전자 당화를 건립하고 건강 교육과 수시 방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호흡 전문과 진료 설비를 배비해 일상 진료, 산소 진료, 흡입 치료 등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목전의 전시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지정 의료 기구가 15곳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 위장건강국에서는 기층 의료봉사 능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 각종 전문 양성과 기술 지원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평범한 군중들에게 더욱 질높고 편리한 건강 보장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상 요술을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대상건설사업상황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5.1절기간국가와상급매체에서는珲春의출입경관광해산물미식민생소비다채로운문화관광등방면에지속적으로주목했습니다2026전국珲春도시아자가운전관광선발단이출발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7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대상건설사업상황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평총석의종여연설종여지시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대상이왕이라는리념을확고히수립하며두개백돌파두개반초과목표를주시하고요리를다해대상과경제를두루지고전력으로품질과안전을보장하며공기와진도를다그쳐대상의속도제고와증량으로발전과질제고증효를추동해야합니다림소림은석일청정에너지

장 운수, 청정원 액화 석유가스 저장 운수, 珲春南苗公共巴士、철도연합운수中心、부속철도전용선、요종수입에너지3기、종성지해청결에너지물류단지、지능화신에너지발전동료계통건설、해극력숙의집산중심、가온민속호텔、국제중고차수출봉사및차량해체폐기기지등대상현장에서대상투자규모、공정일정、시장 전망 등 상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림서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은 경제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는 관건이며 발전의 약점을 보완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진도를 틀어지며 시간 절점에 모호를 받고 시공 기일을 역배치하고 궤도 작전하면서 품질 관문을 엄격히 하는 전제하에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고 건설 속도를 가속화해 대상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조속히 착지되도록 해야합니니다. 요소에 초점을 맞춰 보장을 강화하고 대상 요구에 정확히 대응하며 토지 사용, 용공, 자금 등 보장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해 대상 추진의 경색점과 난점을 제거해야합니다. 책임을 다져 시달을 촉진하고 지도 일꾼 책임, 상시 조정, 초적 감독 처리 기제를 고립 건전히 해 압력을 층층이 시달하고 단계별로 책임을 다짐으로써 대상을 틀어주고 큰 대상을 틀어주는 농후한 분위기를 형성해야합니다. 안전 최저선에 모호를 받고 안전 생산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하며 시공의 정밀화 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문명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시공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펭수회, 리조휘, 장옹량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절 기간 주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길림 위성 텔레비전 등 국가와 상급 매체에서는 珲春의 출입경 관광, 해산물 미식, 민생 소비, 다채로운 문화 관광 등 방면에 지속적으로 주목했습니다. 珲春의 화려한 원소는 재차 스크린을 강타했습니다. 5월 4일 주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재정 경제 채널과 뉴스 채널의 경제 정보 연합 방송 뉴스 30분 24시간 등 전문란에서는 5.1절 연휴 기간 珲春 통산구 여객 유동량 최고치 창조, 중로 타국 관광 지속적인 열기를 주제로 중로 쌍방향 비자 면제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륙로 통상구인 珲春도로 통상구가 정책 실시 후첫 5.1절 연휴를 맞이했으며 통상구의 출입경 여객 유동, 물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타국 관광이 부단히 뜨거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업 농촌 채널에서는 또 신선 킹크랩 미식 필수 방문지로 즉석에서 건져 먹는 체험감 넘쳐를 제목으로 길림 珲春이 전국 최대의 킹크랩 집산지로서 수입량이 전국 총량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보도하면서 5.1절 연휴 이편경 소도시가 신선한 킹크랩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했다고 했습니다. 길림 위성 텔레비전 길림 뉴스 연합 보도에서는 5.1절 기간에도 珲春을 중점적으로 주목했습니다. 고품질 발전 첫 시즌 관찰 전문안에서는 길림성의 1, 4분기 소비품 시장의 성장 속도가 반등하고 각 영역의 소비 열기가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고 방송했습니다. 올해 1, 4분기 珲春의 신선 해산물 수입은 동기 대비 43.1% 증가해 조온 체인, 도매, 요식 등 전 산업 사슬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중로 쌍방향 비자 면제 정책이 착지됨에 따라 현재에서도 비자 면제 더하기 세금 환급 조합권을 내놓고 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통관 봉사를 실행해 정책 혜택을 실질적인 문화 관광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시켰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길림 전문안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관광으로 아름다운 연휴를 보낸다는 내용으로 珲春 실크로드 발해 고진의 민족 특색 연회를 방송하면서 3대 주제인 꽃차 및 오등순회, 무형문화 유산 철화, 오등불 천둥 기복 등 다원한 내용이 번갈아 상영돼 몰입식 소통 분위기가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변경 면모 일시

0: 신진흥의 새 편장 전문안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민족 단결을 심화하고 새 시대 흥변 부민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간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보도는 훈촌시 밀강향 해방촌은 아스팔트 길이 사통팔달하고 민가가 어우러져 있으며 집 앞뒤가 깨끗하고 레저 광장에서 초민들이 건신을 즐긴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변경에 인접한 이 조선족 촌락이 면모가 일신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생동한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7일 2026 중국 훈촌 노시아 자가 운전 관광 선발단이 훈촌 통상부에서 정식으로 집결 발차해 종로 변경 문화 관광 교류를 가열층 심화시켰습니다. 이번 선발단은 상해, 안휘, 사천, 산동, 길림 등지에서 온 17명의 자가 운전 애호가들이 모여 6대의 자가용을 운전해 가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훈촌의 집합해 팀을 구성했습니다. 차량 행렬은 훈촌 통상구를 거쳐 변방 검사, 세관 등 부문의 고효율적인 보장하에 출국 통관 수속을 재빨리 마치고 러시아 빈해 변강구로 가서 5일간의 다국 자가 운전 관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정은 크라스키노, 울라지보스토크 등 도시를 피복하고 태평양 함대 사령부, 공훈호 잠수함, 노시아섬 해양관 등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러시아 원동 지역의 풍정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됩니다. 훈촌은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의 독특한 우세에 입각해 종로 쌍방향 비자 면제, TIRU 국제 도로 운송 관통 등 정책 기회를 다잡고 통상구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며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원스톱 봉사를 출범해 차량 통관, 인원 수속 처리 환절을 대폭 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을 대대적으로 제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 관광 제품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부대 봉사 시설을 보완해 훈촌이 동북아 다국 관광의 중요한 절점 도시로 되도록 전력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전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야외 캠핑이 인기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야외 불 사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훈춘지대 1중대 소방원들은 모의 실험을 통해 야외에서 숯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현장에서 시연했습니다. 숯은 계속해서 속불 상태로 타오르며 겉으로 보기에는 불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기와 약간의 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바람이 불자 덮어두었던 모래가 날아가면서 숯불이 다시 살아났고 고온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불과 3분 만에 캠핑 바베큐 후 남겨진 수채 잔열이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와 잡초를 모두 태웠고 불길은 식물을 따라 나무로 빠르게 번지며 지표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소방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군중들은 야외 캠핑, 바베큐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숯에 물을 충분히 부어 완전히 적시고 여러 차례 뒤집어가며 완전히 식혀야 하며 재가 다시 살아나거나 날아간 불씨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살림 초지에서는 절대 교정을 위반해 불을 사용하지 말고 화기를 남겨두지 말며 화재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 전화로 연락해야 합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미성년자 사상 도덕 건설을 가열층 강화하기 위한 훈촌시 첫기 문명도시 건설컵 중학생 변론대회 결승전 및 시상식이 일전에 거행됐습니다. 이번 변론대회는 사변으로 문명을 전하고 네트워크로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며 문명도시를 공동 건설하자는 주제로 중학생들의 사변 능력과 문명 소양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전 단계 여러 차례 선발을 거쳐 훈촌시 제3중학교, 훈촌시 제7중학교가 초중조 결승전에 진출했고, 훈촌시 제1고급중학교, 훈촌시 제2고급중학교 고중조가 결승전에서 대결했습니다. 결승 현장의 분위기는 열렬했으며, 양측 변론자들은 론지를 둘러싸고 다방면의 자료를 인용해 온밀한 논리를 펼쳤는데 립론, 공변, 자유토론, 청와 진술 등 모든 과정에서 탄탄한 지식 축적과 뛰어난 현장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에서는 시종 5.6융합과 인재 양성의 근본 임무를 받들고 사변 교육을 일상 교육에 깊이 융합시켜 지혜를 펼치고 사고를 교류하며 능력을 기르는 다원적 성장 플랫폼을 적극 구축해 학생들이 리성 정신, 혁신 사고, 인문적 소양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새 시대 인재로 성장하는 데 조력해 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에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교육그룹에서는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권하출입경 변방검사소와 연합으로 변강국문 홍색 연합으로 소년 사상정치과당 발표 주제 연합 활동을 전개해 학생들이 가곡 정서를 감호하고 실천 속에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게 했습니다. 그녀로 훈촌시 제5유치원이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제5유치원의 운영은 상남구역 정년기 아동들의 원거리 통학 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아이들이 집문 앞에서 양질의 학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학전 교육이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날씨가 참 뒤죽박죽이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져 으스스한 날씨가 이어지는가 하면 기온이 훌쩍 뛰어올라 한낮에 활동하시기 편한 날씨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맘때 날씨는 워낙 변화가 커 일기예보가 종종 바뀌는 경우도 있는 만큼 날씨 변화에 따른 센스 있는 옷차림으로 자신의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건조한 날이 많을 때에는 산불염 지수가 높은 만큼 야외로 나가신다면 불씨 관리 잘해야 한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19도. 춘화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18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18도. 양포,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19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19도. 경신,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9도. 반석,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18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9도. 영안,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19도. 밀강,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18도. 방천,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8도.